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몽환의 세계 아람브라 궁과 공중의 수도원 메테오라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람브라궁은 붉은 요새라고도 불리우는데 스페인 남부의 그라나다성 동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람브라궁의 겉면은 매우 거칠어 보입니다. 정원과 탐류, 담벽과 승각기는 단순한 조합이고 그 배열도 불규칙적이어서 매력이 결핍합니다. 그러나 아람브라궁의 아름다움은 외면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조각 예술, 금실 은실의 현란한 수공예 작품, 세계의 화려한 배분들은 이슬람 동방 문화의 진수를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스페인의 정복자 무어인. 스페인의 네바다 신자락에 있는 그라나다는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문학 지역입니다. 일찍부터 그라나다 지역을 지배하는 정권이 옷바뀌면서 부동한 시기에 부동한 민족의 문화 흔적이 역력히 남아있습니다. 그라나다에는 일찍 기원 8세기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이 있었는데 후에는 기독교 성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당은 기독교 성당이지만 그 건축물에는 이슬람 무어인들의 솜씨가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말발굽 형문이며 어색이 넘치는 벽돌 구조며 꽃무늬 도안이며 그리고 코란 경의 명문에까지도 이슬람 문화의 정수가 남아 있습니다. 기원 711년 북아프리카로부터 온 이슬람 무어인들이 스페인의 토라도에 도읍을 안친 소코트인들을 몰아내고 스페인을 지배합니다. 5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기독교 세력은 전례 없이 팽창해집니다. 기독교 세력인 페르난도 3세가 스페인에서 이슬람 교도를 몰아냅니다. 쫓겨난 이슬람 무어인들은 스페인 남쪽에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나사리드 정권을 세우고 계속 기독교 세력에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1492년에 끝내 두 손을 들고 그라나다에서 물러갑니다. 화가 프랑시스코 프라티리아는 그라나다의 이양이라는 그림에서 나사리드의 마지막 왕 무함마드 12세가 이사벨 여왕에게 아람브라궁의 열쇠를 들이받치는 장면을 생동하게 묘사했습니다. 승자는 높은 말에 앉아 위풍이 당당한데 패자는 글미의 절반 폭도 미치지 못하는 한쪽 구석에서 머리도 쳐들지 못하고 풀이 죽어 있습니다. 나사리드 왕조의 25명 군주들은 250년간이나 그라나다를 다스려 왔습니다. 아람브라궁은 바로 나사리드 왕조의 군사 지휘부이자 행정 중심이며 또 황실이기도 합니다. 아람브라궁은 나사리드 왕조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1세가 13세기 중엽부터 짓기 시작해 14세기 마렵에 요사브 1세와 무함마드 5세 때에 이르러서 기본적으로 완성됐습니다. 꿈의 천당을 짓다. 아람브라궁은 동서의 길이가 700m이고 남북의 너비가 200m이며 담벽의 둘레가 2000m입니다. 성벽을 이루는 흙에는 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햇빛이 비치면 성벽은 곧 붉은색을 띱니다. 이런 원인으로 아람브라궁을 붉은 요새라고도 합니다. 아람브라궁은 워낙 요새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에는 5개의 견관문이 있는데 문양 쪽에는 높은 탐루가 있습니다. 요새하는 용도에 따라 병영구역, 사원구역, 황궁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람브라궁은 중세기 이슬람 건축 리념에 맞게 건설한 요새이기에 오늘의 건축 관념과는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나사리드 왕조는 기독교 세력의 위협을 받아왔던 만큼 방어를 하기 위한 요새로서의 기능을 갖고 궁전을 건설했습니다. 그러기에 담벽에 23개의 탑을 쌓아 망루와 방어시설로 사용했습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조잡하고 거친 외면과는 달리 내면의 장식은 그 우아하고 정교함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슬람 무어인들이 아람브라궁을
천국을 건설하는 실험용 건축으로 건설하지 않았을까고 의심합니다. 한 담벽 사이로 저잡함과 정교함이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어 마치 지옥과 천당의 차이를 보는 듯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요새를 꿈의 동굴이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아람브라궁 공룡 천장의 장식은 품격이 귀하고 독특합니다. 나무에 조각한 오색 용롱한 벌집형 무늬 조각 장식은 날씬한 기둥에 받들려 있는데 한 글자씩 치밀하게 새겨놓은 식구는 하늘의 별들을 이야기하고 늪에 흘러드는 물길은 고란경에 나오는 천국의 강을 상징했습니다. 궁에는 대사의 방이 있는데 수많은 별을 뿌려놓은 듯한 채색 천장의 조각과 공형 아케이드의 조각이 요란히 돋보입니다. 대사의 방은 이사벨 여왕이 콜럼부스를 불러 신대륙을 발견하게 한 그 방인데 이사벨 여왕은 이 방에서 많은 외국 사절을 접견하고 또 다양한 궁중 행사도 벌였습니다. 이렇게 왕궁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방이기에 사면 벽에는 금실 은실로 상감한 눈부신 도안들이 가득하여 이슬람 예술의 진수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물소리와 빛의 향연. 아람브라궁 건축 과정에서 건축사는 특히 물과 빛의 어울림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궁의 정원과 정원 사이에는 모두 돌로 물길을 만들어 물이 정원의 인공늪뿐만 아니라 주황홀과 방에도 흘러들게 했습니다. 코마레스 정원에는 장방형의 큰 대리석으로 만든 큰 인공늪이 있는데 길이가 42.8m이고 너비가 22.6m나 됩니다. 정원은 석류나무 그림자가 들여온 늪과 날씬하고 부드러운 회랑 기둥, 섬세한 문양의 아치문이 서로 어울려 극치를 이루는데 거기에다 미풍이 불어 잔잔한 파도가 일때면 수면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한 폭의 그림을 방불케 합니다. 여름철이면 산에서 끓어오는 맑은 물이 대리석 물길 따라 궁전의 구석구석에 흘러듭니다. 사자의 정원은 무함마드 5세가 세운 공간입니다. 사자의 정원의 길이는 28m, 너비는 16m인데 기둥머리에 아리베스크 문양이 새겨진 124개의 흰 대리석 기둥이 불규칙적으로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정원 조항에서는 힘과 용맹을 상징하는 12마리의 사자가 물을 뿜습니다. 인공늪에는 아치형의 아름다운 문과 회랑이 어리어 선경을 방불케 합니다. 날씬한 기둥에 받들린 말발굽형 회랑과 가벼운 원형 천장, 그리고 처마돌이의 조각과 금실과 은실을 사용한 아름다운 문양은 그 기교와 섬세함이 동양예술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매의 방을 포함해 형태가 각이한 5천여 개의 작은 구멍들이 벌집마냥 천장을 장식했습니다. 작은 구멍들은 문양이 다채롭고 선이 굴곡적이며 또 그 형태가 문자와 비슷하기에 마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식은 이슬람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표현 수법입니다. 궁의 동쪽에 있는 헤네랄리프는 고목과 꽃과 늪과 분수로 발목을 잡는 아담하고 운치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에는 오랜 회랑과 섬세한 조각이 있는 정자가 있어 낭만이 깃든 이슬람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헤네랄리프는 14세기에 나시리드 왕실이 건설한 마지막 궁이고 가장 오래된 이슬람의 화원입니다. 아람브라궁의 외곽에

얘는 13세기에 씌워진 알카사바 별장이 있는데 환경이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제스민과 장미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정원 가운데는 왕들의 사당이 있고 사당 주왕 궁룡에는 역대 왕들의 조각상이 보입니다. 사당 지붕 위에는 작은 궁형 창문들이 여러 각도로 잘 배열되어 있어 실내의 광선이 충족합니다. 1492년에 이슬람의 나사리드 왕조가 쫓겨났습니다. 마지막 국왕 무함마드 12세는 나라를 잃는 것보다 아름다운 궁을 잃는 것이 더욱 슬프다며 눈물을 뿌렸습니다. 16세기에 들어와서 카를로스 5세가 이슬람 건축에 대항하거저 알함브라 궁 안에 자기의 궁을 하나 지었는데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입니다. 카를로스 5세 궁은 사자의 정원 옆에 지어졌습니다. 이 궁전은 미켈란젤로의 제자 마추카가 설계했습니다. 이슬람 문화의 색채가 짙은 알함브라 궁 안에서 카를로스 5세의 궁전은 비록 르네상스 양식의 뛰어난 걸작이라 하지만 왠지 외로워 보입니다. 이슬람 사원의 폐허 후에 성모 마리아 성당도 우뚝 일어섰습니다. 알함브라 궁 안에서 이슬람의 찬란했던 문화는 점차 역사의 추억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공중의 수도원 메타오라. 기원 3세기 말엽에 일부 기독교 신자들은 날로 팽창해가는 성당의 세력을 피해 에급 혹은 세르비아의 심산 유곡이나 동굴 아니면 사막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면서 기도와 참회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신에 의지해 필요한 영혼과 육신의 평안을 얻으려는 마음과 세상의 부를 쫓아 영화를 누리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때론 영혼의 타락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때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기도 합니다. 심령의 위대함은 세상의 위력을 버리는 것이다. 심령에 정화되면 곧 리성이고 신에게 기울어진다. 사악한 심령은 욕망에 불타 끊임없이 세상의 부를 쫓는다. 이런 심령은 더는 심령이 아니다. 그러나 일단 심령이 정화되어 다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면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은가하는 수도사들은 계율을 지키고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자기들의 심령을 씻으려고 하며 고행으로 영혼과 정신의 평안을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초기의 은사들 가운데는 시몬 스타리드라는 이름난 수도사가 있었는데 전하는 데 따르면 그는 시리아의 높이가 18m 되는 석조 위에서 40년을 기도하며 살았다 합니다. 그리고 안토니오라는 애굽의 수도사는 은거하며 수련하는 동안 괴상한 동물로 분장한 사탄의 유혹을 수없이 받았지만 하느님의 힘으로 모두 물리쳤다고 합니다. 오랜 옛날부터 그리스 중부의 테실리아 평원은 천연 목장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테실리아 목장이 나오는데 테실리아의 주민들은 모두 사람의 머리에 말의 몸체를 가진 반인 반말의 괴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괴물들은 사람의 욕망을 가진 외에 특별히 독한 술을 좋아합니다. 이들의 이런 형상은 후세의 화가들에 의해서 이교도의 상징, 야만인의 상징으로 묘사됐습니다. 중세기의 예술대가 사시에타르는 1440년에 그린 성 안토니오와 성보라의 만남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느 날성 안토니오는 꿈을 깨고 나서 성보라를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는 길에서 사람의 머리에 말의 몸을 가진 괴물이 앞을 가로막자 그에게 열심히 축복을 해줬습니다. 감동을 받은 괴물은 놀랍게도 기독교에 귀의했습니다. 안토니오가 바로 기독교 수도원의 창시자이자 은거이며 수련하는 독실한 성도입니다. 메테오라는 공중에 떠 있는 수도원이라는 뜻입니다.
공중에 떠 있는 수도원은 핀두스 산맥의 변두리에 있는 해발 550m 되는 기암 절벽 위에 있습니다. 이 기암 절벽 위에서 굽어보면 피니오스강 연안의 풍경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수도사들은 12세기에 벌써 올림푸스산의 동굴과 절벽 위에서 수련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몸을 적나라하게 맡기고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수도사들은 별로 말을 하지 않는데 에무셰는 이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모의 땅에 홀로 서서 맑은 공기로 머리를 감으며 하늘을 우러러 본다. 그러면 더러운 자아는 씻겨진다. 나는 투명한 이슬로 변화된다. 나는 내가 아니다. 신으로 거듭 태어난다. 1350년에 성 아타나시오스가 핀두스산의 기암 절벽, 즉 메테오라의 제자들과 함께 옵니다. 전하는 데 하면 성 아타나시오가 한 선녀와 독수리의 힘으로 절벽 위에 처음 올랐다 합니다. 그리고 제자이며 세르비아의 왕자인 요셉의 도움으로 첫 메테오라를 짓습니다. 그 후 수도사들에 의해 선호하여 24개의 메테오라가 기암 절벽 위에 하나하나 건설됩니다. 메테오라 수도원 가운데는 에키우스라고 불리우는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으로 가자면 깊은 계곡 위에 놓인 좁은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깊은 계곡으로 떨어집니다. 수도원은 모두 돌로 쌓고 붉은 기와로 지붕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현관은 계곡으로 향했거나 내려다보기만 해도 아찔한 계곡의 노인 다리와 이어집니다. 수도원은 규모가 작기에 수도사들의 방도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 누울 정도입니다. 수도원에는 대체로 성당 한 칸과 식당 한 칸이 있는데 식용수는 바위를 구멍 뚫고 빗물을 고이게 한 후 끓여서 마십니다. 수도원 벽에는 많은 벽화가 있는데 벽화에는 지옥에서 죄인들이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참상이 그려져 있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벽화는 하느님께 귀의하고 하느님이 인류에게 준 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0세기 60년대에는 카라바카로부터 수도원까지 포장도로가 놓였습니다. 이리하여 수도원은 수도사들의 수도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관광지로 전락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도사들이 하나 둘씩 수도원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더욱 한적한 메테오라를 찾아 떠났습니다. 오늘의 메테오라 수도원은 박물관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을 두고 일찍 철학가 니체는 그러나 기계의 통음 속에서 인류는 날로 부서져가는 영혼과 외롭게 마주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몽환의 세계 아람브라궁과 공중의 수도원 메테오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을 열심히 일만 했던 사람이 더욱 쉽게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너무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그 후유증으로 번아웃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잘 쉬어주는 게 치료법이지만 너무 일만 했던 사람들은 번아웃이 오면 자신이 게을러졌다고 탓하고 오히려 더 몰아붙이면서 힘든데도 일만 하다 보니까 사는 게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노력이란 참 좋은 가치지만 인생의 해답이 무작정 열심히 노력하는 데만 달려 있는 거 아닙니다. 힘들 때에는 휴식이 정답이고요. 외로울 때는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도 좋겠습니다. 또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는 얘기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함께 공감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주말, 음악여행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류철석과 박향란 가수의 내편 듣고 오겠습니다.

내류철석과 박향란 가수의 내 편 듣고 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한 곡의 노래가 순간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이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한 번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고 한 번의 악수가 영혼에 기운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송의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슴이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삶이 세상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고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미령 가수의 사랑의 보험 듣고 왔습니다. 어떤 행복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나 평생 함께할 동반자는 시간과 고통이다. 이 세상에는 힘들지 않은 사람 없고 시간에 쫓기지 않은 사람 없지만 시간과 친구를 어떻게 친한 친구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은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 나이 먹는 거, 지금 힘든 거, 또 너무 싫어하지만 말고 어차피 싫다고 해도 언젠가는 찾아오는 친구이니까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친한 친구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좋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시간은 우리를 응원해 줄 겁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짜증내봤자 크게 달라질 것 없고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가니 이왕이면 좋게 생각하면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과 좀 더 친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곱 미소와 아름다운 말 한마디. 낯선에게 보내는 곱 미소 하나는 희망이 되며 어두운 길을 가는 이에게는 등불입니다. 미소 안에 담긴 마음은 배려와 사랑입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는 나를 아름답게 하며 누군가를 기쁘게 합니다. 대가 없이 짓는 미소는 내 영혼을 향기롭게 하고 타인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나를 표현하는 말은 나의 내면의 향기입니다. 칭찬과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에 어떤 이의 인생은 빛나는 햇살이 됩니다.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줍니다. 시리에 빠진 이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슬픔에 잠긴 이에게 용기의 말 한마디, 아픈 이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내가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화사한 햇살 같은 고운 미소와 진심 어린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내 삶을 빛나게 하는 보석입니다. 네, 더불어 사는 인생길에 언제나 힘이 되는 말 한마디 건네주면서 8월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설련 가수의 보고 싶은 당신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